그렇구나. 그와 큰데 파우는 것이 있어. 네범 엠 우수기 그렇구나. 왜 네범 엠 번트메기 것기슬라그램까. 카비넷 다 만저가 프라 파우는 것이 있어. 오플라이 그렇구나. 이야기 거리 그만. 이야기 농라인은 완 와이기 마르기마다. 우 시민사관 라키 상마 어우. 이가 라이드 침하리는 그 서카르 요고 본나키 농킷마르 맹 수기 이거 구나 고사 본 본스넴 네다올레 옴 엄본 테메기 이게 것기슬라 그니까 스키무 유럽 거이 기트레 그리 그 마이 기브리기 하자르 하자르 못 네니스 그맛 해보 본 코이노 이야고 구나 고 본 고사 땡기 오케이 오픈 스팅이 롯 이셉 용키 하지 포어 그니까 스키무 근투고 워 만런티 하 이수 차그벤타우도 수 네 헤이토와 이펀트메 이 코트 슬라그램 캄 그니 후보르 원 게스피 나크 아카시 와니 슐롱